있어. 폰 속에 통화 목록 메모 기념일 달려 길러리 이름이 하나인 대신 나란히 적게 six letters of our name 사랑을 생각한 시간과 이별을 생각한 시간